0: 지 마이 마이 마이
1: 코넥션
2: 13:45.
3: Conexão 87. A sua conexão direta com a Portal Sul FM. No comando, Celestino Garcia. Conexão 87. Let's go.